단양의 가수 그룹의 싹쟁이 랭기 저 풍부 쿠르지 찍네 얘네 가다 지금 용배 샹왕도 줄대 봤다디 고 지금 양의 람다 고 동해 이런 신이 뭐 인도산에 대자와 얘네 다도 몽바디 가수 그룹의 유진

0: 但雅各的养老了，哪个结果的是家孙还有胜利？目的为罗宾主任做的，这么做能够要的啊？그래서잠정으로주준잠정으로그래서이니대학을미탐지하러나고저거를폐지송이야말이좀되네
1: So imagine when the Buddha was in India and of course Buddha taught you know Buddha was Buddha appeared in India in a cultural context of the presence of many other spiritual traditions and spiritual schools that were available there. And within that context, Buddha brought his own message of no self, rejection of belief in an eternal, abiding, enduring self, and so on. However, and of course, in some instances, Buddha has debated with his contemporaries on the virtues and the drawbacks of believing in the notion of selfhood and so on. But however, Buddha has never stated anywhere in his teachings, nor did he expect that the entire people of India turn into Buddhism or turn into Buddhists. He had never even imagined or never even claimed the possibility of or demanded that all the Indian people you know, follow the Buddhist path.
0: Oh yeah. So today in this now that is the basis of, let's say, mutual respect to among the different traditions. And in fact, I think mutual admiration. I'm Buddhist. Sometimes I describe myself as a staunch Buddhist. But so I disagree some of the views. But I respect sincerely. Because it worked among the humanity in the past and today and future. It immense sort of today, it gives, I think, immense benefit to millions of people. So there's plenty of reason to respect, to admire, to appreciation. So that is the, I think, the proper way to develop, to promote genuine harmony among the spiritual traditions. Yeah. 단 드는 말 되인다. 지금 내별 남라야 나바 니디스. 천이기 태과도 도시 태고, 천이기 태과라야 나바 숨디. 년도기 태과도 랑산기 태과도 주주선배 태고. 대라 년도기 태과를 수고 남기 따왔니 순서네다. 가서 이 십자체나 다 년두기 다 중도를 쉬우나 사실 다 년두기 중대 따와대스 와다 년두기 태고를 쉬고 남기 아니 중대 따와니 최탐자라 무디벌로 속에 좋아도 꿀에 꿀도 따베스 옛매베 채벌 따와당스지 무디벌디 중도 마을샤 속에 뒤에 중도마오 맹액이 이게 되게 한다 찰바다 장면도 무투산에 여봐 다 친질로 그 따완즈 뭐 뭐인 봐 마도바 마도바랑 이제 대등해 줘 봐다 마도 머리고 마도고 머리고 샹왕도 여대 봐 어디 뒤에 저기 자주 오면 와 제니 대다기 리지기 다 겨한 것이 하는 매바랑 대대하라고 전쟁이 꾸르웠다 양 다도 중단마에 다 풍불리 전신에 다 위협을 따와 된적에 다 좋아도 꿀에 꿀도 딱배 예매배 채배 따와서 딱발로 쏘고 위협을 따와 니스 다 풍불리 전신에 다 득지랑와 딱발다 쏘배 제주고 직부다 꿀을 채워다 된적에 아니 다 캐버 제너고 된지식 위협을 따왔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화신도 땐에 매버지레이스 통화신도 매지레이스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땅에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용어 전부 시 뒤 털어 당스 다? 가시 우리 그게 수제 애니터 다 자수주바 꼭 가다이니 그게 차제 된주 너나 그게 차셨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뒤처로 자수주바 사네 애니 치중시 남산대 받아 낭 남버 시바니 전 답을 이겨봐 다신 진짜이다 더주 대당 아니 람 고민도 파베 담바시 관배 된실은 죽도 추신도 죽네 진짜 람 관배 림기 제부 림기 제부 나바시 주바 이노스다 균수로 소배다 제부시 주바 이노 소인바래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n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o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of thes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their view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They maintain that the nihilistic view, denying everything, and the eternalistic view, asserting the existence of eternal realities, which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s and so on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are as untrue as perceiving a coiled rope as a snake. So here, the nihilistic view refers to the standpoints of such as the unreflective and the materialists and the nihilist, who on the whole reject the notion of life after death, pre-existence, and so on. And the eternalist view here refers to the belief in eternal, enduring self, independent self that we spoke about. And so the disciples' vehicle, those who adhere to that philosophical viewpoint, maintains that these kind of postulates, which are rejection of rebirth and so on, which constitutes denigration, and belief in eternal self and so on constitutes a form of reification. These are as untrue as seeing a coiled rope as a snake. And then, having explained what they reject, then the author goes on to explain what they actually espouse. Then it reads, in contrast, they view the aggregates, the elements, and the sources.
0: Chirugu chudiri, dujin chaji chami, sani, any pungum gizil sawa, kidakasur, sujin chaji che. That in a number sheva, gizi chami, sani, the nigga jungi, number sheva. Tinuga turned over your dashi.
1: So we read that in contrast, they view the aggregates and the elements and the sources as being comprised of the four great elements, and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to be ultimately real. So what this points to is their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where they see the physical world, material world, as being constituted by indivisible, partless particles, which are devoid of spatial dimensions. And it i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se indivisible particles, which through the aggregation of this, they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physical and the material objects, and they understand the origin and the nature of the consciousness in terms of aggregation of points of consciousness or points of mental states which are indivisible, tempor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emporal processes. So, and they understand both of these external material objects and internal mental states to be ultimately real. And then we read that, and it is by means of meditating on the Four Noble Truths that in due course the four kinds of fruits or the results are realized. So the followers of the Charvaka vehicle, the disciples' vehicle, and they maintain that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 Four Noble Truths that one will in due course attain the four kinds of results. The four kinds of result refers to the stream enterer, once returner, never returner, and the arhat stage.
0: Then rang sang ji yete bol shu bo nam ji ta wa ni. Chue tham je la mu di la so be zho de gu re gu de be da bo la so ma go ta wa nian de de tun shen ni. Kong du xie ba. Na xin che ni. Te le che wa du su ji phung bo ang su ji phung bo. Tang, 천감기 처직 라스 수지 풍부탕 천감기 처직 라 다음에 볼 떡신 쇠한테 폐지다 숭은 치료전을 못 주고 폐지 숭구 역사래 숭지 니둥 그때 권한 이디 년도에 좀 달라 좀 더 따와라 자리 역사래 장산지 좀 달라 좀 더 따와라 자네 Tele Chabratus, that again, Kasaga Tami, Kasaraji to be say, Tome, Tami, Nyentu, Kombatta, Tumu, Che, Tele Chabratu, Ta, Suji Pumputang, Chengam Ji Chuachigla, Tame or Toshing, Sadi, Suma, the Temper Motuber Chida, Suma Chida Nashi to Motuber. Sedu, Susan, you don't get the Conani, this will be all right. Pajim Mondo Gianalia, and that, Tewasung Tori, Mada Sun Sunse, Nendu, Kasaka Dame, Ransanjegi, Susan, you don't get the Conani, Chanjo Sembe, Dame Betawa, Sundua, Sada, did the two machines, Sumi is all right. Saturday, my Indu, that. 수진이도 그때 권하니 가사 변한다 수진도 못 본시다 지금 못 본시다니 땡지 스루 때문에 야다 되고 싶어서 수원을 지자니 되는 데 그 수진도 방 진도 못 방 다들 이렇게 개발을 지금 숨겨야 하래 다들 지금 시바 땜주 있다 수원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게 좀돼 관해 봐요. 랑게 좀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숭어 땜을 매봐. 즈버 땜을 따와. 따와 되는 데다 삼삼을 따와. 뜻이 자리 있어요. 데이터라 랑 정수진 저부 터베 튀나앙스 아니 정수국원에 상하게 봐. 가서 정수국원에다 응급을 장추 봐. 손에 가서 지금 수집했는데 누구분들이 년도에다 계획신년을 믿어봐 아니 랑가 정수 원도 제외 시바 타면 내가 올려야 계획신년을 믿어봐 정수국 원에 다 대부분도 제야 년도에다 계획신년을 믿어봐 무용 권배 쇼기 땡신 저번 중원 양라 준이 주관에서 다 땡중을 캐봐 수나 디인바래 땡지를 캐봐 수야 다 어디 땡신 저번 중원 가서 우리 그게 양아중이 룩 중도 아니 출리야 캡을 장네 춘이 삼유 된다고 내 대대베다 송진이동기 춘이섬에 돈에 샤초원로 돈에 랑 랑창주인 저부터 봐 이노
1: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view of, this is on page 34,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viewing the eternal self and so on, that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to being non-existent, they are similar to the disciples. So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with relation to the teaching on no self, anatman, the adherent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and adherents of the disciples' vehicles, they share the same position. So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no self, anatman, the position is the same. Then we read, the difference is that they understand the aggregates of form and one aspect of the reality element to be devoid of self-existence. So this is a reference to the uniqueness of the viewpoint of the Pratyeka Buddhas. And here, the reference to the one element, one part of the reality element, it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to the objects as opposed to the subject. So within the world of subject and objects, the adherents of this viewpoint are capable of rejecting the self-existence of the objects, but not of the subjects. They believe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subjective experiences. Differentiating the Saravakas, the disciples, and the self-realized one is similar to the one found in Maitreya's Abhisamaya Alamkara,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where the wisdom of the three vehicles are clearly differentiated. So the wisdom, primary wisdom of the Saravaka, the disciples' vehicle, is that of the insight into no self, anatman, and the primary wisdom of the Pratyeka Buddhas, the self-realized one, is the insight into the non-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which is similar to the mind-only school's standpoint. And then the primary wisdom of the Bodhisattva is the insight into the no self of phenomena. So then we read that also at the time of attaining the fruit of self-realized one's state, unlike the disciples, they do not depend upon a spiritual mentor. So the self-realized ones are able to gain the realization without dependence upon the presence of a teacher. So then we read, rather due to the force of their past habituation,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So in the scriptures, the Pratyeka Buddhas, the self-realized ones, are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and the dynamic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both in terms of forward causation of the first chain in the link leading to the second chain in the link and so on, second link in the chain and so on. And similarly, it also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in the dynamics of how by bringing the end of the latter, one can bring about the end of the former link in the chain. So this knowledge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in the context of self-realized one refers to understanding its both causal dynamics and also the dynamics of how they are brought to an end. And so here, the ultimate reality refers to the self-realized one's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a duality between subject and object. So we read that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dharmata,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0: That's the name, Changju Sembe Tekwala Shubhanam Yidawani, 그래서 타녀도 이제 랑스 세계 미시브 세계. 등대기다 시다면자 여배 인류산에 전 최탐제 전 담바른 내 정신 매바 인나서야 다디 들루면자 용서래. 런지브 루스는 시신에 대야지 텐지브 루는 시신에 대야지 배신이 용서래. 네 군소도니 규모장도 다 각자 차라 다 면자 여래디 이내 각자 대가네 아니 각자 대 정신도 나야 믿어봐. 규모도 아니 군조 신이 소소 만져버리 여지스 다 되게 따와도 손 너나 쉬어서 된주고 동아 세야게 다 따와도 손이 말해 다 따와 뒤체 다음에 왜 따와서 뒤체 진리를 왜 다 따와 뒤 아니 탑기 좌다 제베 관에 고민도 자네 파르도 침버 주 다음 바로 신받아 이시 바로 신받아 내가 그래 너는 바로 신받아 톱게지 바로 신받아 어디 내게 바로 신받아 주어가느냐 바로 신받아 와다 시부디 내니 디 패지 실기 바로 신받아 독세 신받아 패지 인부이다 내 야옥스 정주디 패지 인부이 어디 내게 보다 바로 신받아 쭉 바로 신받아 쭉 바로 신받아 쭉 제베 제부 아니 서주 림지 드베 타라 라나베 정수도 주본데바 이노 다 대단하 아드 샤마타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드즈나 드즈차리 드즈나리야 아니 예 냐랑기 최지라메 아니 또보 예수메 아니 또 뭐 맨송게 아까 간다 드리기 시범에 넣어 전부 이해바래 다가는 신기 아니 담이니에 차라 시바다 미시바 아니 타녀도 랑세 시바다 미시바 다 드리면 드리기 민자와 민자의 차벌 용기하래
1: Next is the Bodhisattva vehicle.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 is as follows. All phenomena of thoroughly afflicted and enlightened classes are on the ultimate level devoid of intrinsic nature,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y posses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 clearly distinctive manner. So this particular sentence explains the philosophical viewpoint of the middle way school, which represents the Bodhisattva's philosophical standpoint. And historically, among the commentators on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they emerged broadly two distinct approaches. On the one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hava Viveka, Haribhadra, and Shantarakshita, who came to Tibet, and Kamalashila. All of whom, while rejecting the notion of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they maintain, they accept some notion of svabhava or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On the other side are, again, commentators on Nagarjuna, such as Buddha Palita, Chandrakirti, and Shantideva, who rejected the notion of self-nature.
0: self-nature skhrizh zhukhzhe?
1: Rangshin, rangtsen hong.
0: Tano sawa sayi tsenyi, lanshin shawa chu tsenyi shayaga rangshin di sungu warwa. Tanyi du yawar bada.
1: So they reject, His Holiness was disputing my use of the word self-nature to translate for swabhava, because you know, by rejecting swabhava, or you know, it is sometimes translated as intrinsic being or self-nature or own being, or it's translated differently by different translators, of course. So by rejecting self-nature or swabhava, as His Holiness points out, they are not rej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For example, solidity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earth element. So the point is that one is not rejecting any notion of nature. So individual phenomena having their own defining nature, such as solidity is the defining nature of earth element, and heat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fire, and so on. These kind of defining natures are not being rejected. What is being rejected is some kind of intrinsic being, kind of a swabhava. So on the other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uddha Palita, Chantrakirti, and Shantideva, who not only reject the notion of a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but also reject the notion of swabhava, this intrinsic being or self-nature or own being,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So what we see here is that historically there emerged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Nagarjuna's teachings on on the teaching on emptiness. There are those who would, and so the differences lie in the either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notion of swabhava, the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 differences of whether or not even the Shravakas, the disciples and the self-realized one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mptiness of phenomena in order to gain liberation. Some maintains yes, some maintains no. And similarly,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on whether or not between the selflessness of person and selflessness of phenomena, there is a difference of subtlety. So, of course, on these details, they emerged, broadly speaking, two distinc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And then the text then goes on to read that the bodhisattvas aspire to seek the unexcelled enlightenment, which is the culmination of traversing the 10 levels and the fruit of practicing the 6 perfections one by one. So what is being pointed out here is that in terms of the path, bodhisattvas traverse through the 10 bodhisattva bhumis, or the levels or grounds, by means of practicing the 10 perfections. So when we speak of 10 perfections, in addition to the 6, the final, the 6th, has further divisions of within that. So in addition to the 6th, which is the perfection of wisdom, then there is the perfection of power, a perfection of skillful means, perfection of skillful means, power, and aspiration, and transcendent wisdom. So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se 10 perfections, the bodhisattvas finally aspire to attain the unexcelled enlightenment by traversing the 10 bodhisattva bhumis one by one.
0: Mm-hmm. 다제네 마 도시 태워라야 나바 숨데스 자외 규기 태워다 니기 규기 태워다 다 치 치 자와다 나게 낸조 숨겨야 나다 자외 규기 태워다 니기 규기 니기 규기 태워다 낸조 규기 태워 소선에다 낸조 규기 낸조 규기다 낸조 라나 위 규니부디 직도 덤네 난조기 직도 덤네다 난조기 태워 송샤 태워 숨샤 달라 자외주기 태워를 쉬워는 게 따와니 그래서 다 전담으로 깽가 매바 레스 군소도 화의 수지 꿀 곰신 다 순야다 되게 아니 다 나치 다 나치제불이 안 좋대야디 아니 화의 난조디 인바래 다 데뷔 용다시다 나바 튐베 람 다다네 매바 이지시네 다 꼬미 아직 숭구요하래 자 다 들어야 아니 하기야 되인바래 다 하기로 데 건드렸으려면 아니 뚜뉴도 벌써 오늘 하루 샤워하세요 데 구구요하래 자 데 건드렸으려면 전담으로 깨가 매바 래 세네 군수도 하이 수지 꿀 곰신 세네 순야디 다 전담으로 깨가 매바 세대야디 Rangshin ji tongpa yin yinbar wata Rangshin ji tongpa yin yinbar chik rade Yin yinbar di tsam ki mi chok war Rangshin mabar mabar shebe thane Rangshin mabar yinbar di yinbar shebe chayne Dendren dewe Rangshin mado ji tawa tini Ani lagu nabaliya shawa ji da kukuyo gare Da dendren yinbar yin du Tan tambar genga mabar tenla pomni Sheba le sheba Dendren dewe da Rangshin mabar Shebe lokora ene nangsa ene hai suji guru gomshins Gui sunyen dang tuk changzhen dang daizhu dang zangzha dang tuzi dang sa dang gyugala sobo zor yoshe dang gyujin sobo tulen zhubo o sunyadi ene chi chawa jita zangzha la sobo jitinze la zor doyne ene dunyu dobe sunu hari shewe nanzho gomya dinze jire ye suwa inbari
1: So the next we read in the text,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has three classes. One, the vehicle of Kriya Tantra, that's the action Tantra. Then the two, the vehicle of Ubaya Tantra, that is both external activities and internal yoga. And three, the vehicle of Yoga Tantra. So here, Yoga Tantra is a generic term that is used for both yoga and highest yoga tantra. So then we read the explanation of the first tantra.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Kriya Tantra is as follows. Whilst there are no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on the conventional level, one visualizes oneself in the form of a deity and cultivates the deity's image. So what this points out is that one of the in general,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Vajrayana path is the practice of deity yoga. And so the text here explains what is the heart of the deity yoga practice. And the heart of the deity yoga practice is to generate oneself into the deity on the basis of generating a deep insight into the ultimate nature of oneself. So here, so the text reads that there are no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So of course, in reality, there are no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But what is being pointed out here is that one must cultivate the recognition of that, an awareness of that and cognition of that truth. And then the very mind that has understood that, that has gained that realization, that mind itself then arises as in the form of a deity. So we read that on the conventional level, one visualizes oneself in the form of a deity and cultivates the deity's image, which is the body, and the attributes, which symbolizes the mind, and the hand implements, and the mantra repetitions, which symbolizes the speech, on the basis of the power of coming together of the necessary ritual articles and other conditions. So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Kriya Tantra is the emphasis on the need for of the external activities and the ritual conditions and so on as an aid for bringing about the realization of the inner deity yoga state.
0: Tadi dorje thakba sundadi dorje sida tadi michibe geje imbare gang michibe resona tabshi yer michibe ta tabshi yer michibe sadi krisis gorslona jiri ni thakba chumbu ji luliya ta kasore kuge 동유도배 데 로데 실업체 이시이 초체 다데네 진소 기쳐바디디 에네 디체 탑체 저다 데르르베 탑시 에 니부디 에네 숭도 되고 그래스 페널루루기 에네 가사주리 어 교환이 교고 순환시 사서도 순환시 내주고 담보군이 토벌 쇼세니 아니 랑드 추구 담바 샨주 수구 담바 자 근데 그 담반이 있는 입구대 아니 랑드 제수 틈베 아니 두 가시고 순환고 사다 예식 초 이거도 순둔제가 다네 토고 그래서 인바래 아 대신도 아니 나와서 왜 우먼주고 나래야 군수들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외교고 대니교고 남외 눈산에 개월은 독수지 대현대 자수 바로 초동으로 쓰는 소인 바래 자 드네 이메 인두산에 가서 우리 그게 산지지 고바 아니 근데 성수 미세가 땡기 콜로 딘데기 아니 데뷔 연대 대문도 제발해야 교주네 아니 탑시 숭도 되고 그래서 송인 바래. 레디 하루도 심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숭구야 말해. 가려서 나오나 탑도 싫었어야 돼 모소소를 샤구야 말해. 나발 나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 반절 쓰다야 돼 탑시 예름이 심었어 쓰다야 돼 탑도 싫어 모소소 아니 아니 직조수 직송의 관해. 예 가서 우리 그 숭둔 잡았어요 대장 마인 봐 얼마 찍래 덕세 탑시 소수 잡아 마도 뭐 찍도 예대로 찍이 저자가 뭐 예를 미시 봐 세야지 송인 봐래 근데 인도 떨어졌어 다 탑시 예를 미시 봐 얼마 찍리야 이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내저 라미지 걸려야 아니 외세기 이실래 아니 숙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봐 지수 틈에 아니 람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수고도 나봐 틈에 람디 퇴직을 여대로 세제 드는리보다 탑시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고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을 쉬어야 되고 지금 둘을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다 둘을 그게 둘을 되고 지금 쉬고면어 어 드는리지게 다 아예 아예 아다 소소 드리지 공업을 누야지 여러 인류산에 대시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원매금네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그 손놈 하샤와 면에 드리지가 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등이를 미네 야 동료 범이야 와 드리잖아 아니 탑시 다들 탑시 이게 몇십을 배지 가서 그래. 다만시 탑도 서구 자식으로 미국에 차네 탑당 아니 동일은 예반 전배 차네 실업시네 숭야지 다 탑시 오직 덕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봐라고 배지 맨로 자 다 조조 탑시 이게 몇십을 내서 라미그 겸에 송대하게 구투 송주 로맥 겸에 송주 송대하게 다 대관은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So it is the indivisibility of the two aspects of the path, method and wisdom,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ajrayana path. However, insofar as the need for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is concerned, and this is also emphasized in the perfection vehicle, the sutra vehicle as well. For example, we find in Nagarjuna's text, there is an aspiration at the conclusion of a text where he draws parallel or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accumulations, the accumulation of wisdom and accumulation of merits, as corresponding to the two Buddhakayas, the form body of the Buddha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nd it is by relying upon a path which has the two accumulations of merit and wisdom, one aspires to attain the Buddhahood, which is the embodiment of the two Buddhakayas, the two Buddha bodies of form and reality. Similarly, Chandrakirti explains in his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Madhyamaka Avatara, where he compares the two aspects of the path, the method and wisdom, as the two wings of a bird that cruises across the ocean to reach the shore of enlightenment. So again, there i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the union of the method and wisdom aspect of the path. However, in the context of the non-Vajrayana path, the sutra approach, and the union of the two is really understood in terms of one complementing the other. So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wisdom aspect of the path, they are seen as two independent streams of realization. So the method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the practice of the five perfections, such as generosity and cultivation of awakening mind and so on, whereas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the wisdom of emptiness. And it is the complementarity of these two aspects of the path that one develops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However, in the Vajrayana context, the union of the two is really understood at a much more profound level, where the union is not a matter of two factors, one complementing the other, but rather it is a union in the form of indivisibility. So in other words, both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wisdom aspect of the path has to be present within a single event of a mental state. So how is that achieved in the Vajrayana path is reflected even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actice. For example, in the Deity Yoga meditation, the core of the Deity Yoga practice is to first generate understanding of emptiness, and this wisdom of emptiness is then imagined as arising, taking the form of a deity. So where within the single cognitive event, mental event, there is the realization of emptiness, and also there is the visualization of oneself as a deity present in a single event of the mind. So they are inseparable. But ultimately, the true meaning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wisdom arises really at the highest yoga tantra level, where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clear light state of mind, both the factor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factors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dharmakaya, the reality body, both of them are present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experience of clear light. So this is the ultimate meaning of the indivisibility of method and wisdom. However, even on the lower classes of tantra, such as Kriya Tantra, the action tantra, the deity yoga meditation really conveys this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aspect, be i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because it's really at the level of visualization, but still within a single visualization, both the aspect of the path are present.
0: Oh yeah. That the other driven on the that the other digital to the other Shiagi, turn number Kianga Meva Le Guzu do Thai Suji Kuru Komshin Suatella, Chirbana, and the Sashan so on as you can't know when you know, tell them your own use. Can't know don't even know, tell them your room in your son as Shingi, Rashi Tongwa Yinza, Chaji Tavare. Rangshin tangpa yindu, nawa naso su shayaji yebare. Tindu yindu, da, tuan tangpa jiga meba yinba yindu, guzu du lai, eni, su shaya yedaba jigi, kuyaji yeduwa. Yine, tagi shiba nijin shena, anta di, rangshin tangpa yinba samji mechogo, rangshin tangpa yinba shiba taane, tindu nabi shiba lo di, eni, thakul gomsa da di, di nrebe nala, tindu sungsha. This dance you turn is turn tambar, chur tamje, ganga meva, tade ume, shisu, number shark days. That number shasu is not the only gomgorva. Number shark day, te ngang le, guzo do, lai su, sanda bejegi, ranginosu tabu guru gomshins. Chenuada, Kandaini, Maranzoda, Ji, Dante Yana in Cheni. Dabandung and Mongu already, Chogandung and Mongu already, Ine, Chig, Hatchet, Yin Sambe, Majeda, Hatchet, Sama, Yabasan, Michoa. Tango, Maja Yonsadi, Shidi, Yimula, Tabiji, Pungum, Shane, Tell a den a Tabe, Dani, Tingo, Nabe, Majaki, Remado, Tazzi, Tame, Shirdu, Pungu, La Den, Tashabe, Mati, Pang. 가서 우리 그게 나오냐면 로 슈퍼 철 당시에 소리지 자기는 말봐 이물 샤베 명물 타베 전도 땜을 샤데 버지 대 이물 야오지 샤네 산아 야오 중소나 에 르 균루도 스마 투윤도 에니 나스야게 세기주 투윤도 이물 샤데베 풍금지지 텔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야 샤용도가 자 근데 인디 이물이야 샤데베 풍금지지 싸바치다 이물 샤데베 스토가다 디냐라 고 땡으로 고로 고도가 마테 땡세 땡으로 따뜻해봐 자 따뜻 닭의 풍금지지 쓰다디 뭐볼라 닭과도 차요 말이디 이네 명물이야 다 닭을 떠이라 디 근데 스타워를 쓰려나 냐라 마닭의 풍금지지 되게 안 돼 내린지 풍부 되게 돈 쉬우면 안 돼 사제년에 디터는 낭물레 풍금지지 마다고 풍금지지 파 뒤체 근데게 나동산 샤스도가 다 디낭네 동니 녜베 로 디니 다다 되게세 터시겨 간네 근데도 타제 우메 시수 냥바르 샤데 대낭레 시디 디니 녜베 로 디니 주시셴 아니 사고 남발이야 샤데지 구조도 사이 숙 사다 이 말에 저한테 이 말인데 전 담배 전 담배를 깽가 매발래 구조도 사이 수지 구르 검신 사 때도 내가 전부도 봐 나는 정말로 제가 정말로 우리 지금 최근 된 데가라고 제 멍구 여래디 이네 동이 과래야 시라나 돈하스게 미집 아주 연대기도 봐 자 근데 이 말인데 대기 공도 쉬면 되지 않니 상한 냠는 생일이나 동이 그 따와 냠뇨 예버지 네마도 고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나도 캐워지 쟁에 얘는 동이 그 따와 매봐 탐해 버려 다 동이 그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난저버 산된 주 나래야 섬섬의 따원 중에 예버래 우마베 따원 중에 예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뇨 예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캐워진 그런 말도 웃음 걸은 그 따위 냠용 매등했지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매봤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 연애 뒤 평기가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걸은 지 떡고요 나 최지 차라 수월배 딱 웃음 걸은 게 다 최지 땀이 따와 지 요구고요 딘딘데 그 따와 뒤 아니 가다베 시리구 인연볼로 기하시 영원래야 정조스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깨워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깽아 내송세야지 로르시 샤데기요리 로르시 샤르유리자네 시드 니네 댐베 깽아 내송세야지 로르시 샤그두가 다데 샤워는시 요나 닥두자네 니그버리디 디 닥두자연디 터시 깨워 직사용나 니하면도 직두제기타네 직사용나 내봐디 니하면도 예미 깽고 댄시 타네 사무시타베이나 고 가야세야디 가서다 중가 드부티 시다디 남샤 조미투부지기 마데샤이무로와 와 드르르부 꺼네 고 타녀도 매베게 시기야 말에 콜로로 샤오는 시 견디는 예미지 쩨니 아 견디는 매바 파 쳐부지기 로로 샤이르자네 에니 에데 견가 매바 타데 우메 시디 에니 로로야 샤이모이 바레 로로 샤오 텔라 냠브라 샤디 대앙레 에니 거수 강복이 아니 서부 나바디스 아니 영어 샤워체 텐데 텐션에 텔라 템베 마사지 몰라 샤워지도 와 아니 서부 마제다 사나디 레송 다 드르르베 아니 서울 미네 라야 아니 러시아 동바 게임도 사네 아니 미국 자셔와 하이 콜로르 미네 나바르시면 해봐 샤디 종이 말이 아니 사세님이 샤디 종이 말이
1: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a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rises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a deity, although on the ultimate level there is no cessation and origination, and the meaning here is a deeper one, and which is explicitly brought out in Kongtrul's commentary of this particular section, where he says that while abiding in mentally on equipoise, one's mind equipoised on the the absent

0: 뉴메베세 탐지 캠페 이신이부터 미 트마드 제 맞아 된 레그 터널의 개발의 여래디 이내 싸워 왜 싸워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트메 그래 많이 와 뭐를 트메 레 많이 와 찍어 찍어 자다 냉주로 여 손야로 냉주로 매 손야로 먹고 정도 와 패지 유지에 살았잖아 냉주로 매 유진주에 살았잖아 Mengcing di sana, nengjur ye. Mengcing di sana, nengjur me. Jadi mana? Jangan kata dia, ye sangat ya, bah, saya tak tahu ini. Cepat saja, ye ni sangat ya, rezim tu lama juga tuju. Ni berjuang semua bah, tak boh. Ni bah, ni dah ni hari siapa dia? Tadi pun juga biasa, ini silang na bah, siapa dia bah? Mengola, julus siapa dia bah? Jadi dah, niem bah ni dengi hari siapa tu? Tengah cuit macam ye ni sangat je, rancin ber, dengi je ye ni hari rancin ini, tadar, okay, tadar coba, ni mungkin bertawaku, coba ni yum je bah tu, tengah yum semua nangkai ing le, kudu sambo, sedekah, yum semua nangkai ing le, nangkai ni yum semua sesuatu yang sihir nasi, cawat je bah yum. 얘는 뭐 더워. 주변 전부는 터도 시럽 잡아야 돼. 대양 유명 아예 시럽다. 유명지 카 동반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몇번 얘는 숭도 주변 잡아야 장주지 장주 쓴 줄바 잠재도 주변 정신이 얘는 산재 배턴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뒤니나 삼만 배턴 미미 카다 녀바니 롱도 주네 순지 주바 대. 뉴남 시야 뉴네 타르침베 전주와 오세 단 대부분도 시술이 있어요. 최선제 때만은 나발타베 이신지 시작한 자 용수 마체베 콜로 얘네 라나베 경고도 주고야 특제 대비 숭 태반의 믹쳐오 전도반의 경고통 또네 건물의 재반의 경고도 주고 숭의 응원도 주반의 우주 전부 터와 오 대단한 수준에서 소화시고 타르침베 전로 이게 콜로 초신지 살을 튼지 죽었디 자 다디 안다 규장 세야가다 슝디 콜로 초신지 살을 튼지 죽었디 이게 단 남지 델라돈 죽을 체베 에 남기 주주 에 땡체 에 초신지 살을 튼지 그다음 죽을 체베 탑 용서가지 담바레스 기부 로제 럽기 얘네 상계베 턴라 얘네 상계베 징네 콤바 접두도 로와 인지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쉬는 시리 지 상하게 애니 최 컨디션 냠네 제베 이나야 동이 따오면나 냠네 시리 샤라카고 차버래 양거 예상계베 정신 뉴메웨세 애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서 다 받아. 최첨제 대접을 인배 고아야고 좀 마찬아. 나 알람이게. 아니 다 있는 저 게야. 해주 가고 저기 와래. 어디 늦으셔.
1: So next we read from page 39 wher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four branches of the yogic practice.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approximation, the near approximation, and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nd these four branches of yogic practice, they are different branche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Vajrayana practice, the deity yoga one may be engaging in. So in the text here we read, to achieve this, one must strive in the yoga that brings about spontaneous realization of approximation, near approximation,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pproximation refers to the knowledge of the awakening mind, and here in the context here this refers to the meditation on emptiness in the tantric sense, which is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by means of the path that all phenomena are realized as primordially in the nature of Buddhahood, and that they cannot be altered by means of their counter forces. So when we speak of meditation on emptiness in the context of highest yoga tantra, it is not adequate simply to have an understanding of emptiness as presented in the sutra text, but one also needs to understand,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lear light, so that

0: 다 간다 동계 크도리야 패지다 카이 듀사지 난케 듀사지 중국에 소원은 신기 중국 주인의 소원은 들으시기 다 카이 듀 디네 패지도 영원되게 하래 자상가 신내기 나도 되게 되면 돌아서 샤샤나 뒤에 근데 야 그래 년령이 뒤에 야 대주사네 어디다 두두기 지금 동배 개배 크도리 다 가다 지금 철구 뒤에 어디야지 철구 뒤에 어디다 가다 카이 뒤에 난게 뒤에 다지 야 이네 난게 뒤에 딱고 무디 근데 받는 시기 딱고 뒤에 패지 말해 그래 주주야지 자 지금 이면 인도사네 또 뒤찍래 주발라 뒤찍래 주고 숨발라 아니 림베림베림베시에는 그 펜을 뒤두기다 깬도 주대하지 원하기도 와 다 디나는 다 레지 치가 주대기 와 레지 치배 왕기 아니 그 넘버로 보고 샹드샹드 주대하지 근데를 때는 뒤두기 펜을기 다 그 댄싱에 치가도 와 다 디나 레레인 거 와 다 레스리산에 머시 륭하게 레 수심바 여하래 디니 조조디 일레가는 도대기 와래 자 디네 이마 인도산에 다 간다 가시고 그래 디 일에게 야 자와르티 그 뉴몬을 두고 되는지 자 뉴몬을 써야 돼 그걸 쓴기 가서 넘버 10에고 차세 차대요 그래서 쓴기 가서 그래 그게 넘도 차다 맨라지 때문에 뉴몬을 써야 돼요 되게 와서 이제 이 메디션은 또 13 담배 있나 그다음 쓴기 넘도 차다 그게 그게 지금 견제지 간에 딱 가서 진실로 그걸로 지기 랜이 디 왕게 있는 랜사는 용두자네 마다고지 되는 용대야. 다 가서 우리 셈리야, 아니 이제 가서 우리 그게 친지로게 르레버 멤버. 그걸 친지 말로게. 나네 대한테 가서 랑생 나와도 시행입니다. 다 간다시 양다고 뭐 입어서 그럼 양다고 뭐 입어. 양다고 뭐 입어 르레니 용배 커돌이야. 아니 견이 용대게. 양다고 르레버 멤버. 그라 전 딱 가서 우리 그게 어제기다 쇼모다 치즈로를 레버 매딩에 찍이 근데기 때는 연대버디 학벌에 있네 근데기 다 학벌에 있는 가시고다 쌤 뒤에 때네 이 연대야디디 가시고 그게 답에 취 연대야지 자 근데 인도 다와 안데디 쌤 뒤에 뒤에 때네 아니 다 마타게 제빈 넘주디 연대야지 제 마도 텔레 셴도 아니 가사 주고디 딜리 셴베 쳐보고 요 말이스 딜리 인디 컴소무디는 셈서 모수하라고 심리기니 심리기니 너지 나서 그사 다 디체 다 디나네 질 로이 왕기 다 낭 셈기 애니 왕기 셈 두면 두기 때문에 다 다마다가 쇼용돼야 디차 다 딜리 인디 유밀의 중화의 말이 딱배줄의 중화의 말이 어다 미다베 줄이 중얼이 대야 쌤 머드웨 땡네 고라 쌤 머드웨 두 머드웨 인도자네 대넘줄 뒤에 고르지 마다고 지는 땡에 쌤 뒤에 땡네 대넘줄 뒤에 고라 대도 쓴버지기 꼭 간다 데뷔 넘버 근데 정도 마이온데 뒤 땡네 고라 고라 두 모임베 아니 데뷔 넘버 근데 차야 누버지 예배 땡네 용 거야지 차이도 와 자 드디 인도 그 가사 미다그웨이 뉴베이키엔스 소원은 신지기 과야시도가 다 디나네 사제 탐제 둥에 와서 손대야디 다 기지기 다 자연 거기에다 가서 집어보라고 쌤 머드와 대왕의 중화 쌤 가래 머드와 잡을 수 없나? 묘몽구 머드와 잡아 사과스로는 쪽배 민주회진 있어요 자 다 사과도 잡을 수 없는데 쪽배 랩을 붙여 쌤 가서 머트웨 레드 뉴몽베 레드 뉴몽베 레드 왕게 중원디 에니 죽코라 마타고 차이베 인자 대왕게 중원 레부디디 에니 마타바레스 디 동해와레스 초와 동해 이미 계시다 말해 디 간다 동해기 땡식이 와래 다 동해기 땡식은 샤리가 자 근데 이미 인도산에 에니 뉴몽베 샹왕샹 인 친절라 에니 누지기 동해기란 시리에스 어 근데 인도 사자탐저 동해와서 근데 말해
1: Sorry, I forgot something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als of Buddhism, which is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impermanent. So anything that is produced by causes

0: ene takwa res, tene taksa shu res. Dende yindu, ene, umabe, ene o chwe tangze, tene takwa, tende duru tamshi, yinba yunzendu chene, ene, rangshinji meba se sikiyare, ngonyi mutuwa sikiyare, ngonyi yutube, tongye, tongbanyi sayate, duksene tena pekiyare res. Sa dende yinba yindu, ngeyi, umabe, tongbanyi sundayate, mebe kejaba res. Ata, Koine, Koranga Muneta, Dumotua, Koranga Munetu, Tom, Jen Shenyu, Yuva, Konama, the Medici, or that do send it, and that Tonga Sayati, Tenjum Tendarias, Shigius, but the Sungari. Ten Jumde Niji, Dogaria, and a Kanshi Jenny Giver, Dingsy, Dodingsy Giver, Kanshi Jenny Giver, Temaki, Telegir and Shiyama in Senate. Soon they are order. 깨레깨버지이나 마제버레시 마제버레 가르스나 에네 전에 니규미도 가서 숨매버레 좀전데기 마제버레 가르스나 때네 중국도 가서 됐어요 이거 어디네 인도 땡중기 땡세다 때네 겨우면 죽고 야래 땡중기 땡세다 때네 에네 뭐에 나봐 나봐 에네 가봐 나봐 다 숨고에 봐 인도 산에 매르케시 시기미도 가서 대서도 마세베 너들럽뒤자 말해 가사 루루기 이 독군에 뛰어가다 다가는 신이 얘는 시월 해야 한다 럽뚝 나러려야 다 도망구 롱마 차네 윤주산에 다 시르블리고 럽뚝이 근데 시르블리고 그들이야 좀 된 데가 도망구 중에 롱마 차는 소 윤주산에 근데 좀 된 데게 냐가 타녀도 저기 다 자지 에 제갱기 가다 자지 팬의 여정에게 최생의 남자들만 14호였어. 대송사를 죽을때 넘도 경연도 대단하장 아니 민점 다섯에 죄송대야지. 다른 시기 시기는 너네 그로리야 차시하네. 저기 최생 매력심에 있는 똥만이 송대야지 매력계심에 있나? 최생의 남자 먹고 대학으로 내봐. 최생의 남자 그러다 저기니 가자 군장계 군인 유무소다 남장을 소하게 배 최장 남자 마무지 마 숭세 대담자에 대한 민삼 다섯째 숭인들산에 그 지금 가서 그게 군장계 아니 군장계 초하게 간다 배 최장 뒤에 팬은 제 땡에 지금 무엇 여대버지 이나양 그 유로고 아니 민왕 여버지 마도 조선 매대버지 차니 영어 인도산에 이나 어쩌다 현재 민삼 다섯을 해서 송대야 어디네 이 말이 어디네 이 말이 인도 랜디파 랜디턴에 뭔가 마와서 소베 우마가 저랑 쳐다와래서 매번 마와래서 산에 네 매번 마와 말이 네 런심을 보시기 마도 매번 마와 말이 산 어느 녹산에 아니 랜세브스가 견고야 돼 자 디네 인도 땅 안에서 때 우마베 자 우마가 영서로 땡중기 그래서 땡중기 땡지 숨고야래 돼 이네 조조대 다 땡에 딱 삼겠다. 땡에 딱 삼기. 땅에 민장 삼기다. 땡중 참은데 뭐 다 타녀들 아주 세지 미싱에 공부가 되겠다. 쟤들은 숨겨야래. 자, 드레 이마 인도 산에 다 우마베 정부 세바 터두디.
1: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au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constitutes nihilism. Because if all things and events are, as Madhyamaka's claim, mere words, mere label, and mere concepts, then mere term or mere labels, then nothing really exists. And if that is the case, then there is no ground for all kind of activities such as the spiritual activities and so on. So to this objection of Madhyamaka's view being nihilistic, Nagarjuna responds to them very explicitly and very clearly that arguing that such understanding or such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being nihilistic derives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doctrine of emptiness. He argues that